0: 사회 고래로.
1: 해역급기 고쪽구 흐리노아 이때 모두 날마야노 기가 고힌가 고래로 아와테 레다투네 기억부터 마을나 이가 이아래래 오테레 오이랑이 오와테 호야노라의 TV 이때네 하오라 가이때 하리코아카토아 가치 파워코 뚜뚜키 이아라타우 타라타우 하우타푸 투아타히 하이파카마노아 이아 마타리키 흐리라마케 TV 기때 판타이 누이 기아 오테오로아 투아타히 아라 메나라 이아 헤메오 누이 티티리티 오 와이탕이 기아라타우 맹아하 기네기나 FIR 네, 겨우 떠누 마이 기아바테아 이투 테호타푸 투아타히아 가티 파워 키 오마루잉아 랑이 파카타네 헤 호킹아 파카히르히라 오라타 키 토라타 페누아 이 파카 호키아 키 아라타 위다로 이타라타 토노 라우파투 아나 헤 호킹아 키 테라 페누아 오 오마루 키 마타이라타 킹아 페투 오 마트리키 키 투아 투 호키 아나 키 아타 후리아케 타타 키 테네오가 마가이 모 가티 파워 키 헤레 아로하 스키파
2: Te wā tuatahi mo te nuinga, mo te taha karanga, mo tēnei kaupapa. Mihi au ki a rātou, me tō rātou kaha, kia taimai ki ngā wānanga, kia ako mātou katoa. I hara mātou he mātanga, he tohunga i roti i nei mahi, engari mā te mahi ngātahi, ana ka tonu atu ki ngā tohunga haramai ki tō mātou taha, whakamārama mai ngā wahanga katoa o tēnei mahi. Tēnei whenua te wāhi o te marae, ko Pāua Whanake. Ko te wāhi o tō mātou papakainga, ka hanga te tumanako, ka hanga.